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거
2: 두산?
1: 아니, 뭔 도이야?
2: 싸우고 방귀야.
1: 그놈이 나니
2: 싸우자 가야 가끔만 가야
1: 어디나 있지 않도?
0: 자마하레니 안 온다 가이지 소마라치